0: 저 아시아 파워 미사리마세 환니와 하나레루 마인 그노 겐바 소치타 하사
1: 一个人的力量是不可能把人吊起来的，所以凶手至少是两个人或者更多。